0: Ich wünsche mir, dass es in Zukunft keine Kriege mehr gibt.
1: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순간이 아니라 이미 빛이 이동하니까는 궁금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미래로 흘러가고 있으니까는 사실 궁금해할 건 때 지금 현재 순간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일지도 모르겠다. 무동 진동하지 않는 것, 음악 없고 빛이 없는 것, 시간 없는 것, 이렇게 고민할 시간도 없는 것,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나라도 멈춰줬으면 좋겠다. 그러면 미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언제가 과거가 뭔지도 알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미래에만 사는 것 싶기도 하고 이쯤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. 와.